한번 쇼하셔도 되도록 인쇼티락 사라드야 남볼미 어떻게서 훈수디라 남보지 앵겨버스가 남맥은 육덧 흘리면 요사과에 육덧 근데 어디가 초급 맥샤코 소이라 한턱 비전 쇼하셔라스 요도가 앵겨버스가 남맥은 육덧 흘리면 요사과에 육덧 근데 어디가 초급 맥샤코 소이라 한턱 비전 쇼하셔라스 요도가 Hey, I'm not a social candidate. I'm not a social candidate. He's not a social who's not me. I'm not a social who's not me.